주황색 하늘이 막 엮어라. 이야 목식, 이야 잠이, 이야 와니, 이야 아무니, 이야 마니, 이야 원, 이야 나비, 이야 누. 야 하디, 야 바디, 야 바키, 야 와릿, 야 라시드, 야 사부르.